0: 사 나중에
1: 콩나물도 사고 두부도 사고 아이스크림 사서 먹고 뭐 있는 빌 거 다 있으면 사지 편하지요. 우리가 거기 나가서 사는요 훨씬 낫지.
2: Scenes like these have become more common in Okchon, a rural county of about 50,000 people in central South Korea, roughly 2 hours south of Seoul. Nearly half its residents are aged 60 or older.
3: Like many rural communities across South Korea, Okchon's population has been shrinking for decades as younger residents moved to bigger cities. Now, by giving every resident a monthly basic income to spend at local shops, the county hopes to boost its economy and make itself a more attractive place to live.
2: Under the two-year pilot, every eligible resident receives vouchers worth 150,000 Korean won, or about 100 US dollars each month. New arrivals don't qualify immediately. They must register as residents and live in the county for at least 3 months. And usage of the vouchers is limited to mostly shops near their homes, keeping the funds within the local economy. Officials say the county has gained more than 2,000 residents since it was selected for the pilot in December last year. 33-year-old Yang Hee-soo moved here this year from Mokpo in the southwest to be closer to his parents.
4: 도움이 많이 됐죠. 머리 하실 때가 마땅치 않으셨었나 봐요. 그 자신이 생활하는 그 면 소재지에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때마침 이제 제가 이제 미용실을 오픈을 해서 그분들이 이제 와서 이제 사용을 많이 해 주시죠.
2: At Okchon's local produce market, peach farmer Kwak Jung-sup says sales have risen sharply.
5: 그 기본 소득으로 인해서 소비가 많이 늘어났어요. 20-30% 정도 올라간 것 같아요. 아, 일단 인구 유입도 그렇지만 저희가 그 저도 지금 쓰고 있거든요. 저희도 외식도 하고 또 농자재도 사고 농약도 사고 그런데 많이 쓰고 있어요.
2: But some vendors say usage of the vouchers needs to be broadened.
6: 여기 이 카드를 갖다가 옥천에다도 좀 썼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여기 와서 쓰면 우리 좀 살고 더 좋고 노인들도 좋고.
2: The government is considering whether to expand the two-year pilot to other regions. 69 county-level areas across South Korea are officially classified as being at risk of extinction.
7: 제가 처음 취임했을 때는 48,200까지 내려갔었어요. 내려갔는데 이 시범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5만 인구가 4년 만에 회복이 되었죠. 그 어르신들 얘기가 저희들이 이제 기본소득 대회가 27일입니다. 매월 27일인데 27, 28, 29 되면은 오토바이 소리가 아주 시내가 요란하다고 할 정도로 이 사업의 효과는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2: For many residents here, the benefits are already being felt. Whether they'll be enough to change Okchon's future, only time will tell. Im Yeon-se, CNA, Okchon County, South Korea.
8: That's Asia Tonight. Headlines anytime at cna.asia+ or on Facebook and YouTube. Good night.